0: 엄마들.
1: 응. 알아. 아이, 아이, 아이.
0: 너도 너도.
1: 잔다. 개치대. 아하.
2: 셀럼. 캠피언.
0: 어때?
2: 홉.
0: 응?
2: 마. 마마.
0: 어? 아?
2: 나.
0: 잇.
2: 어?
0: 요.
2: 아. 셀럼.
1: 마마.
2: 나뿅.
1: 마.
2: 무나. 어? 어? 아하. 앗.
1: 아?
2: 아야. 아, 나. 아. 연두야. 오. 오. 플라. 오, 마데.
0: 너도
2: 너도. 엘린.
0: 아이.
1: 타마. 연다.
2: 돌아.
0: 응?
2: 무스.
3: 나마.
2: 아. 오. 엄슈날.
1: 무슨
0: 거?
1: 와!
0: 와!
1: 칩칩스!
0: 아부주부!

0: 그라노부스 도쿄쇼. 그라노부스 도쿄쇼. 그라노부스 도쿄쇼.
1: 그라노부스 도쿄쇼.
2: 그라노부스 도쿄쇼.
3: 그라노부스 도쿄쇼. 그라노부스 도쿄쇼.